0: Friends Gossip.
1: 왜 유지원 클래스몬 퍼스는 코스트 소주 뭐해 나 같은데?
0: 나다!
2: 하타미 깐나 라키 선사 둘라요. 말라이 선사 데카나 아프나 라하르 불라요. 나 발레오 카힐레 나이 마나이 나가레오 카힐레.
3: 이스테이 발 프라티바 하루. 라 비다르티 바이 바이니 하루 성가 거리에코. 라 마일로 쿠라카니 하루.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स्कूल कलेज मा मात्र रेडियो ढोरबाराही 103.8 मेगाहर्ज मा हरेक आइतबार र शनिबार साँझ 6 बजेको थाहा खबरपछि 7 बजे सम्म